0: 그때는 알 수 없었지요.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.
1: 어쩌면 저주가 아닐까? 라고도 생각해봤지만
2: 난 그저
1: 17을 살던 중이었어요.
2: 비가 찢어질 듯 매미가 울던 1999년을 여름밤 혹독하고 푸르던 계절을

0: 하지만
1: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아마 같은 실수들을 또다시 반복하겠지요.
0: 그래도 괜찮아요.
1: 전부 다 내가 원했던 거예요.
2: 이 모든 게 다 내가 원했던 거라고.